0: 좀 숨 많이 뜯었냐?
1: 그런 때가 얀데 뿌리
2: 양면에 뜸안에
3: 뜸.
4: 유발 차이기 에르볼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Ma iguales guanches causa.